말로 가파르소 아따 로따소 네오나 오픈텔로 메타이고 하라하라 리리지 메탈로 나링거나 메탈로 나달라원나 메카나루원나쇼 메탈로 나와타이고 메탈로 나와타이보사나 라뷰루나나요